0: 언니! 마비 전화 발휘하시오! 언니! 만설계 미스템! 언니!
1: 네이스 우주사 플랍득. 어? 뭐다 네이스? 수무카시다 와자바.
2: 하이 레블랏. 어? 뭔단 소라 böyle haberleşeceğiz.
1: 어? 데데!
2: 이신이 비틀디센 겔데 바나 아톨리에데 야르듬 엣.
1: 어? 비틀듬 데데. 헤만 겔리오름.